0: 처음에 보세요. 드라이브만 가시는 거죠?
1: We're checking on the type of Grand Prix 4, stand by.